0: 예, 4번.
1: 예, 백지원 등산.
0: 예, 비련자.
1: 야, 고르만 남판.
0: 예.
1: 남편 좋아하고 이렇고, 나 이, 야라, 예, 이 그룹구시하고 이어온게. 아니, 어떡하나, 시각권이 스포마보세, 우코나, 우, 우콘데 듣고, 우코나, 우, 우만의 하울이.
0: 예.
1: 우코나, 우르쿠자는 룸. 우산투 마시게 모아도. 나가야 우치, 야, 스위스 치고, 나가야 과, 과, 우치방을 풀어, 나는 저기, 이바보. 예. 오무니에게, 우리 쿠세나, 우리는 애니 무코에서 나와, 원기, 아바킨다, 에서트 아프리쿠르 쿠세나. 우텐 찬. 난 코에라 쿠르, 엠소르 진우아치. 에, 난, 난 애니 가지, 나, 우포추사고, 우르와, 우포추사와케, 인제 인카가 나에, 우와, 우텐에, 아시카라니 시로 쿠세나, 아란투, 우무치 우르와, 아베코 미쿠르 쿠세나, 마지, 우토치, 이 알팜, 에오토, 우쿠세바코네, 인고마, 에리쿠, 에리쿠에, 로쿠세나, 이벤토레, 아마카소치, 아루쿠세나, 쇼네, 담바도 아자보, 4, 넘어고, 5, 이 알팜, 에오토, 인간이샤다, 쿠니, 인데라야키, 난엔데라지, 왜 믹사, 나 움쿠르, 난엔쿠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가가가가가, 쿨. 에, 패셔에, 엘랑바찬다, 엘랑스, 바보아, 바보아, 바니고, 바탕, 아바보, 루쿠자나, 루쿠자나, 루. 워쇼텐, 심심. 에, 뭐, 이스타, 인기다, 웬가, 아우다, 바보, 나이, 사우드 아프리카, 수바, 펀스, 루쿠자나, 노. 노, 케이스,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노,
0: 노, 노, 노, 노, 노, 노, 노, Ashford and Simpson, namang batanda ka. Cool. Kung chanan ng mga beti, solid as a rock. Yeah. 8 o'clock ulang mo siya nga manji.
2: Ilang dada. Serious about old school music. No pet sondi.

보고. 아, 수가 받아 름잔 배는 버가수. 라우, 수가 받아 왔다. 야, 이게 인고마겔레. 에시시 코, 타글레스 인조고. 에, 인고마감 잼베니레. 아우. 예. 당구자, 저버가 살리, 오마저자. 인도니레. 어디, 어디, 꽤, 꽤, 꽤. 아우, 뭐니, 이리 저가지, 쟤, 우냐냐, 플레 멋져. Congratulations, Dolly!